바라 네 바라다 차야 논다 자구바리 도친 거체 세레피르나 샤오 발레토 차우다고 로사르 테제수 민바톤 조제 게긴자 갈로노이 자구바리 가즈오마 돈츠 론체 자네토 휴가논 스카 나봉 창아르제 발레 까라예프 세텐 휴쿠가마 체마톤 팬방보 돈제수 냥자제나 리바리 나체 세레라 타교제 너바니웨 Talking like a tension like shooting chair.

안녕히로이 칸데 초코지봉 초코지봉 나선나 초코지봉 나선 너무 토코난소 기쁘체네 수로나 토코난소 해군 해부체네 수로나 해탕해탕 아하 수당 수당 은유의 칼라 은유의 칼라 피로나 랭딩 랭딩 총진 은유의 로이 칸데 초코지봉 나선나 초코지봉 나선 토코난소 기쁘체네 기쁘체네 수로나 토코난

0: 온들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들한테 자샤사드 나와서 쇼르바.
1: 어, 어.
0: 그래서 단대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들 가서 말했다.
1: 어, 어, 다 그래.
0: 디 단다 이제 지난 게 모두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나와 집에 나 저 종전된 게 장난 줘서.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1: 어, 다 된대 신이나. 대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라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기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라 다 정제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 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 녀지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발
0: 로니즈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은 다 전강대 이제 지에메
0: 봐다
1: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만 말메 봐디 담이 요고기 또 사회소로 된대지 중소 야보셔보 제도 제네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자한테 되지
0: Gelsunala.

0: ཁྱི ཕྱད མི ཁྱི ཕྱི ᱛᱟᱯ ᱱᱤᱠᱟᱨ ᱠᱟᱥᱤᱢ ᱵᱮᱠᱟᱢᱟ ᱛᱟ ᱫᱤᱠᱩᱨᱮᱠᱤ ᱱᱤᱜᱚᱱ ᱪᱮ ᱛᱚᱵᱚᱫᱚ ᱛᱤᱱᱫᱮ ᱥᱩᱝᱜᱤ ᱛᱤᱱᱜᱨᱮ ᱛᱟ ᱱᱤᱜᱚᱱ ᱫᱤ ᱠᱚᱱ ᱢᱟᱨᱮ ᱠᱤ ᱪᱮ ᱛᱚᱵᱟᱥ ᱪᱮ ᱪᱮ ᱱᱤᱫᱮ ᱱᱤᱫᱚ ᱪᱩᱠᱩ ᱜᱮᱵᱟ ᱱᱮ ᱪᱮ ᱪᱮ ᱫᱤ ᱡᱚᱝᱡᱚᱭ ᱱᱮ ᱟᱨᱟ ᱪᱩ ᱠᱮᱱᱡᱟᱝ ᱥᱚᱵ ᱪᱮ ᱦᱚᱣᱟ ᱛᱤᱫᱮ ᱪᱮ ᱪᱮ ᱛᱮ ᱛᱟᱵᱟᱨ ᱛᱚ ᱪᱚᱝᱜᱮ ᱪᱮ ᱪᱮ ᱱᱮ
1: ᱛᱟᱨ
0: ᱛᱟ ᱛᱤᱫᱤᱱᱡᱮ ᱤᱱᱟ ᱛᱟ ᱠᱚᱝ ᱢᱤ ᱛᱤᱱᱫᱮ ᱥᱩᱝᱫᱩᱢᱤ ᱛᱟᱝ ᱟᱨᱟᱝ ᱜᱟᱭᱟᱢᱤ ᱪᱩᱡᱩ ᱛᱤᱥᱩᱭᱱᱤ ᱯᱚᱜᱤ ᱛᱩᱞᱟᱢ ᱡᱮᱢᱮ ᱵᱟᱝ ᱞᱟᱢᱥᱟᱝ ᱠᱚᱨᱛᱟ ᱥᱚᱥᱚᱥᱚ ᱢᱤ ᱛᱤ ᱭᱚᱜᱚ ᱛᱤ ᱞᱚᱠ ᱧᱮᱱᱤ ᱪᱤᱫᱩ ᱟᱞᱟ ᱛᱤ ᱧᱟᱢᱧᱚᱢ ᱢᱟ ᱥᱚᱝ ᱠᱟᱞᱟ ᱠᱟᱱᱡᱟ ᱞᱮᱫᱚ ᱟᱝᱨᱮ ᱞᱟᱢᱥᱟᱝ ᱠᱚᱨᱟ ᱞᱮᱝᱜᱮᱵ ᱡᱮᱱ ᱵᱟᱨᱮ ᱣᱟᱛᱤ ᱚ ᱧᱮᱠᱚ ᱪᱮ ᱛᱩᱵᱟᱥ ᱡᱮᱱᱮ ᱜᱚᱛᱤᱨᱮ ᱪᱮ ᱡᱮᱱ ᱟᱞᱟ ᱡᱮᱵᱟᱨ
1: ᱨᱮ ᱦᱟᱥᱩᱥ ᱛᱟᱢᱛᱮ ᱛᱤ ᱡᱚᱝᱜᱟᱝ ᱜᱮ ᱡᱮᱥᱩ ᱛᱟᱫᱤ ᱜᱮ ᱪᱟᱡᱟ ᱥᱩᱝᱜᱮ ᱛᱟᱱ ᱡᱚᱨᱵᱮ
0: ᱛᱤᱱᱨᱮ ᱥᱤᱧᱞᱟ ᱚ ᱛᱟ ᱡᱚᱜᱟᱝ ᱛᱤ ᱜᱩᱱᱤ ᱥᱟᱥᱟᱥ ᱱᱚ ᱠᱚᱨᱟ ᱚ ᱛᱟᱝ ᱛᱷᱚᱢᱟ ᱛᱟ ᱢᱤᱥᱤ ᱡᱚᱝᱜᱤ ᱠᱮᱵᱮ ᱱᱟᱢᱨᱟ ᱪᱷᱟ ᱵᱟᱜᱟᱱᱟ ᱛᱟᱫᱤ ᱚᱡᱚ ᱜᱮ ᱱᱟᱢᱨᱟ ᱛᱤ ᱡᱮᱥᱩ ᱛᱟᱝ ᱛᱷᱚᱢᱟ ᱦᱚᱛᱤᱱᱮ ᱡᱮᱱᱤ ᱛᱮᱱᱮ ᱡᱚᱝᱡᱚ ᱞᱚ ᱡᱚᱝᱡᱚ ᱡᱟᱭ ᱪᱷᱟ ᱵᱩᱪᱷᱟ ᱵᱟᱜᱟ ᱛᱟ ᱢᱤᱥᱤ ᱡᱚᱝᱜᱤ ᱡᱚᱝᱡᱚ ᱜᱮ ᱠᱚᱜᱟ ᱢᱟᱥᱱᱟ ᱱᱟᱞᱟ ᱥᱚ ᱵᱟᱢᱟ ᱛᱟᱝ ᱛᱤ ᱛᱟ ᱧᱮ ᱢᱤ ᱡᱚᱝᱜᱟ ᱡᱮ ᱡᱮ ᱵᱟᱜᱟ ᱛᱟ ᱛᱤ ᱫᱩ ᱫᱤ ᱡᱚᱝ ᱱᱮ ᱜᱤ ᱱᱟᱞᱟ ᱢᱟᱝᱜᱩᱭ ᱛᱟᱝ ᱡᱮ ᱡᱮ ᱧᱮ ᱜᱤ ᱧᱮ ᱪᱤ ᱛᱮ ᱛᱮᱱ ᱪᱷᱟ ᱡᱟᱭᱟ ᱧᱩᱨᱚ ᱡᱮ ᱪᱩ ᱚ ᱞᱟ ᱧᱮ ᱨᱤ ᱧᱩᱨᱚ ᱡᱮ ᱱᱮ ᱵᱟᱭᱟᱝ ᱠᱚᱨᱮ ᱜᱤ ᱛᱮ ᱵᱟᱵᱮᱫ ᱱᱟᱝᱜᱚ ᱜᱤ ᱢᱤ ᱛᱮ ᱢᱚ ᱛᱮᱱ ᱡᱚ ᱛᱟ ᱠᱟᱱᱡᱟ ᱠᱚᱭ ᱜᱤ ᱛᱤᱠᱩ ᱫᱮ ᱢᱤ ᱠᱚᱱᱡᱚ
1: どうじゃんって言うの。で、だんだん、マグダディって、ロジェロメス、チャシャサドギディ、シジュギディ、マグディメント。とマグディマバラティ、コルトンエディ、コンゼイタニ。で、ジョラン。キャプチョルンジェジ、だゾンネギ。お、だクレミティです。じゃ、ジェンタバリエ。タミニエ、キムゾンジョガニコンジェブクドルニエ、マンゾレヤンデバ、シェガンティンデスウェジ、シェガンネ、ジュバトエティンデスウェジ、タミコ、カラカンサムキミ。 직배조도 코 마사소 예수로 다 마저제 다 마사소 예수로 당토마기 고속 예수로 들로 지족 지대실 디네 젠지기 롱에 능주능 치니 등아 동아 동지 양 고래기 슈링 로링
2: 아 조선다야
1: 어 조선다야 와 도제미 시주야 부제제미 디두 뜻그레 간이스 망부지 시조 제스다 와 드레지 좀
2: 네 제메스 다지 라브텐도 고디 진네 냠뇨요
1: 마 와 와 도스
2: 니네 마자에 강에요
1: 와 봐라
2: 다다리
1: 다다라 이 때미 진님이 나랑가네 바미 담이 쪼배고일미 기교김이 부르다든지 바가미다 디기고 미 소소라브라로야 고르 김전님이 로비온 고르톰지 디다지 간이드고 쇠사바가 다 소도 연전도 담이 마사 망부단제 드레지에 용해 매몽아 미 김전문의 샤샤
2: 너 빨라 가서 이드나
1: 어 도제 용해 제명아 어 디크도 디다 고르다 미시중내기미 망미 람상알로 마사 조여 치족지단 데디네 디 심바기미 추린 로린 드가 당제제 미 그 세주 야부제제 간이 멍부지 세도
2: 좋다 다리 라스라스 단다 데 투어 총조데 템바카제스죠
1: 다딜어 단다 템장 숨숨뒤 미장 야든 없죠
2: 예예예 다 단다 데 나레고 둘레고 세디 투어 총조기 들어와 가서 다 룽베게 자주 그 도제디
1: 와 저가나 다 다우와 와이 다고 다고 해야 돼 금제든 레스이나 나동 겸이 된주스도 코양 코시 좀 봐도 믹스해 봐라 코코 또 점불링 고레돌 다 관조 멍부지기 자도래서 봐 점불링 고레돌 서버 자중원에 다 처제 서버 토슈기 종조지기 인스타디고 어어 도 종조디 어 재상코 되고 믹스에 잡으러 줘봉하나 다 보면 염조디에 드레스기가나 다 자중원에 어 처제 토슈기 참이기 세우지기 어 디기디
0: ngadong kya me tunju sik di tso zayadi shik jayadi ngare di dhruga mingshi tabi tabi thakwaya gyumze khamsi me mangbu chigi di nres ta me ngadong kya me tunju tayo di ugu ta me tso zayadi tosho di bha jayabda ta mangbu chigi yungi di dhruja ngay di chigi kongji ngay na nga gandhra jiro na ngay sopo ar ting yu na me dhru sa waa dhug jaya mangbu
2: chigi
0: o gyan na yu go di dhru ta yamze shabu shabu chungji dhondi ta pe shay shay na ngadzo mo me ngadzo di nang saye bhaji me samabu shay bu chigi na ngadzo ya me 전투에서 기방한 엄마디 기부를 믹스 트레지먼트에서 딱 가서 마포 대교 해 하용도 또 어딘데서 지기나 어 도제 민디 대교가
2: 제제 다 단다 지나기디 녀티온제질로 두지 두고
0: 와 봐라
2: 디나로라 다 이거 내린 신전나로 즉 에 유고가 코란스 즉 용조죠 봐
0: 뭐나
2: 디 저르디 카르신데
0: 다 가서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고 동자 멍부고르미 내린 제정 다 멍부지기 코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건조기 슈네르 디지고 봐라 다 백고로 다 롱바디는 고 남다 다 바다다 매서 니셰스로 일단 럽기스데 때다 닐레 럽자고 다 고 속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멘자도스 아 뭐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서로 테르마도디 원니네 배티기스 특징이 고 초통교여 봐 긍지 통교 자당 통교 쉽죠 다 약하다 되게 그냥 직 가셔지도 되는 고 다 니마직 줄에 두지 줄으면에 대고 죽고 디 연종디 뢰마동 소로지 아니 니마 두인지 계속 어디로 되냐에도 봐도 처장으로 빠라 계속 어두지 심한 건좀 미디 쓰기다 있다미 낭사 구해 봐라 디지 얘기 쓰기다 미 고래 직 초와 전주 세부제 미소 도부제 다 그 폐기하고 그러시지 어디 뭐 부수 도시지 자다 초 된바 되고 다미 진 얘기 수용 못한 뭐 간이들 레미어다 이네 그 뒤지기 있다 그 질들럽도 생각도 그런데 면자고 기부 면자 산적 있다 멍부지다 다 니네 팔 로제다 니네 대교디 매저 걸 재미도 저거 뭐 생각이 구매들 수용 못한 거 봐
2: 들들지 그래서 제 안에 담당한 사람 좀가 말 내가 전에 먼저 도와 동조기 마조라면도
0: 어 이나 찾아서 어 저거는 레지 이민도 나도셔.
2: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2: 아.
0: 다 능기 아마 콘소미 고 쇼레 용버서로
2: 싶어.
0: 다 쇼베링 상대 디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간 침보 시미 되고 김에 봐. 인제 재산 고 쇼레 용버서로 제제 민등아 지율. 다디 콘소문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시 진행 소소미 쇼레기 디기 담이 쪽을 높지 봐야 미 조선 동에 가서 코보야고 싶을 도시이다. 재산과 대기 건조 아직 좀 레슈다. 때 롤러 종조로 그리기 톱자서로디 롤러 티주양아 장아자.
2: 아, 나 괜찮란 베기디.
0: 와, 진짜.
2: 아, 로지를 티주양아
0: 종조 때
2: 지금. 아, 선생님. 때 단 종조 로지기 용바
0: 와, 봐라.
2: 때 좀 배워.
0: 어, 좀
2: 배워. 선생님. 레디 단데 레가 진행을 하게 되고.
0: 레가 진행 노신이나 다 단다. 내가 지기에는 보면 주요드니 고민님은 인간대야 또 쉬우쉬제 제자 제방을 딜랑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소 내가 지기 심바디는 타고 쇼백이 조절해주니 쇼레스로서다 니동갸게게 리제젠 더 와서서
2: 얀제지죠 다다 코나서 섬레 나로레 지 가서 다든데 쇼심부 유지리
0: 어 다들 약부 셰도 코치니 고 쇼레 바가 그거 베드 미 도베 케르제제 간간
2: 좀
0: 조고 메마 소소미 난 가도 되니 젠다고 그거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랑 바가 근데 이거 뒤간 봐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로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약부 셰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수 차선 거다 담이 주버저 진제제 제보 잡아 최선 콘소 등은 전에 봐라 고사 토버제 추디야 때때 보면 방 그거다 차선 회사게요
2: 아
0: 어 회사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내기 그래 지금 먼저 전해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차선제 소개요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도 봐라 집도에 가서로 되는데 직도 차 차에서로 되는 차 아니기 뒤 지연샤는 포기되 되는 주기지
2: 아 다르다 다르
0: 신아 전에 저 고진 얘기 사도보제 추디 때부터
2: 시 다르
0: 어 왔는데 시에서 그때부터 쉽게 그거를 내가 지게
2: 지지지
3: 로딘 주민은 돈치시 단진 야부시티 퍼슌가 존재 토니 벌스웨진르 토니 로딘 등아 코와

0: 我们这边的话，你要多少回事？我老是想问这些，马上就没长着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没得个钱
1: 그래
0: 진에 보면 염지 보면 염지 그냥 링전 숨이요. 링전 체니의 충어지. 어 다든지 된조다. 고용과 샤버다 된조 그냥 바라야미 로큐데젠 주방알아. 다르견. 와다티 모자르 쉽지제제젠. 야미 미쳤던 고래기들 가본 가보제 다 요거 되면서 어 때마다가 용제 진 뜨거운 요지 니네기 다니네 넘시 야그도로 꾸럭한리디 커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미망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니세이네 비 공단니세디 딱근리 파베가도디 바르게 가부다다 쉽치기다 다디 매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범염제 쇼베 안디 시니빙 트랜스 양 캬그롬지 오라 캬그롬 다 캬그롬 뱀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도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캡스 오 덴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스 네도다 고 참소르 사삼소르 제정어 딩은기 유연중 등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 카르마디 하찬기 서도죠 좋을라
1: 따따리다 오라 에리 따탄데 공진한 순서 남다 타 니슈기 딘데지 사제지 김백 손나 두세
0: 오라 와예고 딘데서
1: 따따리 따탄데 지 데스 비게다 로 접준 유신하러 와 저지 탄다 랑가디 랑가즈니 야 카두 롭달란 도야메 슈츠 간즈 지 통즈나 용야기 딘데 곰곰도 인지로
0: 오오 발라 다니에도 쭈쭈즈 데발라 딘데 지던 얘기 또 팔아솔에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대 진들의 치던의 공부시지 봐라.
1: 또
0: 내동 주변에 대한 내다 내 조용한데 제 조대 내 가사 갈다미 조용 긴인지려고 이내 자다 닌지려고 감망 부용제 제자난 방아라. 다 단단원의 샤샤스는 니말 요고도 무슨 자자만 보고 두고 매대네 대바 용 대무대 향고 직대바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고디 용버
1: 게임기
0: 디제제니 아니야 디제벌라 디제니 기니 경제제 나가제 기단다 조용한가 조용한 차장 고르다야 자도니기 강방아에 드리지 어 디제기 남장식 미 요고 주네 제제 소뉴율 어 야 디콘서 코치 없이 두지 그건 하마고 내미 자도 지거든 남산디지 어 어디 야고시 두지 차장 고르게 해봐 지중 배고 김던 조간에 야르제제 어 어떻게 다 사간딩문의 샤샤스는 도스이나 나라 당토마 다 중앙한테 죽사방아라 중앙한테 죽제니 다 중앙한테 고 업조르시 로딩은 주제다 미쿠레기 직 가사간에 다 셰프슈이네 저쿠레딩은 차장다 세이시 잡으르시 르는데 영화 다 르는데 나름이들 때네 디잠기 나도스미나 띵에 띵다미 디가데니 용에 매버섬진 딱고 다 나가서 동네야 사간지 드리젠다
1: 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間原來最近。中
0: 그래 얘기해. 다든 상한 비기문에 제시하셨는데 나라 소소 얘기다. 용바데 담이 타기한 시중에 이렇게 지제니 용해매 왕함이 당토마기 미 맞아되는 미시중 단제미 정한 소방아 다 소소랑이 얀 미 맞아다제 디제제 저디 담이 그냥 배발에 레슈에 미 가라가삼 동토방아 와 딘데르지 에스 섬제 베조교이나 단 니네기야 니니미 외고기 중앙시 바가라 제 잔다 킬러 상한 조에디다 피네야 니군 칼라디 디제디야 요거를 야부시도다
1: 따따래도
0: 때 니군 칼라피네 디제는 공다닥디 야부지
1: 리데샤드제
0: 원일의 샥드제 와도 제제
1: 따따래도 군이 그 들어봐
0: 옛날로 고 옛날제 군이 좋아하는데 와도 제제
1: 따따래도 나서 따 로직 나노 좋아사슈디 두죠 이렇게 오래
0: 다 로지는 저 사슈 되저디 진도 당분이 비다 많이
1: 아.
0: 다 디거도 들 초를 다 같이 하방하나. 소원아 군결인데 다 군결인 담이 제종 구신 바이 바라 디메 방하나. 담이 요고 제 동해 말. 니네야 여전히 군결인데 요고 쉽지 온 바라. 그 처음부터 초 다 같이 하는데 다 뭐디 다녀 쉽지 온 게 하나. 담이 낭세 구이 멍부지를 딘데 동해 매.
1: 어
0: 디거도 디 저 사슈 바나.
1: 군결이.
0: 호나.
1: 다 다리 다 다리. 디마제 단다 비게 링진 딜레이 한 다가 줘야 되는데 이러.
0: 호나 다 링진 피기원이 차차스네다 곧 처음 다가 차니 제니든 디경은 로그 대전 좀
1: 와요 와요
0: 어디 대주도 돼 요건이 보치 대 드리지가 어다 아주미 대바 자게 세번만 왔다 녀석이 된 자게다 미 왕홍 망부지 왕자오다 콘저에 내닌데 봐
1: 니마
0: 주행아서 배바 대
1: 도시에서
0: 와 봐라 다와 배바 대 제제 니마 주행아서 된디 요거야 몸 딱고미 고르지니 대동 지방 대동 지제고도 요거 망부지 하고 온주이다 재산 고인 것도 뺏고 가시안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통도 가시안 나대 봐 대도 가시안 주파이 봐 두기나 어디지
1: 다 다나면 저 투어 통지디는 지 차서디는 진행나 총면 잡는다.
0: 어 봐라.
1: 니네는 저 강대 접종인데요. 에 지난 뜻 소소롱바 로지 차차서도 제로와.
0: 어 봐라.
1: 디인들다 지 지난게 롱바대야지. 근데 소리 가딘 소리가 지난게 섬면 코뉴베.
0: 어라 열라다 디데 섬시다. 미진네 소소디 께서 차사야지.
1: 다
0: 니네 미 소소미디 양 차차서도 제제 미 촌에다 초와 고래기디기. 디데지 소하던다. 내마음 배능나다 미스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가라가잔 당제 롱배기 따바래 미 롱배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래가 제셔다 다 모티 그래야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당제 롱배 미니 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어든지 삼로 슈치비요
1: 라스
0: 토치
1: 라스 라스 토치 아들은 그런 게 이제 전제 당내는 뭐 도제나 수비 맞아 아니 그냥 이게 손남디 약도 약지 이런 거 다시 문제 시기
0: 어 올라서 도제 도제 됐어
2: 배희의 진주 동네 로 듄주 동 보라 조선 코비 딘저 휴

조남초 현라 그가 세 번지와라 응고샤타 가유 미고 신쇼 게 그가 초가 라예뇨비 다지슈 그힌 다지슈 치에 게자마나 디에잔상위 응윈진 노친디 반디 샤체 자마이 다지 라류 미바시그 다지 이제 단년도 쉬무쇼 가이세나 다지나 슈힌응윈 이제나 부힌응윈비 디에니년도 슈치 춘뉴힌던조시 니 그가 저기 간히 계신 스제인비 롱조사로 간디 뉴에 태갈 포바 유그힌 그간 코마시디 니감시나 교미 왠장지 교기 디 차심중 예야 두가 따라 중구 진니츠라 히히지 뒤토도 그제 잡아 장세시그 스 그가 세번지와 히지 소자충와 당 당교 기도 예예 더체트라 리조시비 냔세 히크나 신조그 까마 손주방기 트나 신조 쟁위보 장세샤터라 소메라 자자 시기 세본주사로 슈니 푸니에치 트나야교 데미에 나라 캐진유바 수다도 토슈르 히크나 그갈방기 초주가비에 히크라디니 그갈라야 까본주구예 조남처 권세바디나 그가 세 번째로 응고시타 강유미 고디시

0: 메션은 전호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다 로닝 탕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Tati nè nye tōng sōng shī tibā lì tū nè nì yīmbē nè jī dāng kī tōng zhīng tī tōng jī. Tōng zhīng tī tōng sōng. Tati yō tīng tō tō. Tāng bō kū tū ngā tō tē lì tū yīmbē nè gāng kā lā bē chī chīn. Mō kē yā sāng kū kū nè tā yī kū chē nè tā. Gāng kā kā rā sā nè lā bē chī chīn shū kū rī chī nè nā pā jī. Lō ngē lō mā tī. Sō kō ntō yā lā yāng kā chī kā rā sā nè sō chū chī kā kū mā rā bē. Nā nā tī yāng kā chū kā rā sā nè yā kī lī chū kī ngē mē bā. Lō lē kā lī kī ngē mē bā. Shū kū tī kī nī tū chū rī. Nyendrung pa sinye ta, zogyung pa sinye ta, chi kapu chi bu loo tibu. Lo yaku chi maa tena tige singgu re shen na shio. Ta gu tu yinpe ino loo le eeshi ra mi tu. Loo le jenge re zi nyi zi ta, shung le kang ta, tiba karu su urube, tiba le riba nyi bu lu chi maa ti. Nanzo yong yinpe ino shubu gu re ka tsa tsa tsa sumi gu chi gyura ra. Ta nyi tong sung ta, shi ki tiba chubu tiba li tu, ani mi re le re re. Loo le re re re re re. Ani di karu na piyu ike na piyu ike ike na ike i inbe ina. Ani sungi so debo ikyu lu chi ina shweta chi nga ina eta. Yana wana chik ani zumdi chebe ki san yu gu nga ki kuyo shabu tige inbe ya zumdi lu chi chi nga eta. Ani ya karu san tige ya ike kore kani namsi namsi suyo. Ani tine baru namsi kev kun chi ina. Ani ta debo tindo ki karu san juo kura nga ranzo ki ta karu san kure. Nyinche to ne juo tino. Ka tine inbe na nga ranzo min kure nga ne shasha na tami ngume tenzo le yunde yo mara. Shukuyo marba arba. Ta chigi mi kuraa inpe ne chigi nga ranzo genane karasana shiyunche mangu chigi karasana nangzhen chiyahata. Nga ranzo ki sabi rangyo ne sojong chiyahoki. Ani labda chime ki karasana tenpa tatata gyanla shubi nangshiri da mi kuraa minu kuraa chigi nidu. Ani tenge mi tenzo inpe ne tenge gyanla kusunga pina nga zo gyan gyanda la ina. Chini nga san yukyo nga yaari, yikyo chi nga yaari, chibdi chi nga yaari, gyanla chale ganga mi chigi nga. Ta dine chukule inpe ne, chile kate kisamda chigi. Kiranti lunga rita, kiranti sunga rita, kiranti gyunga rita, kiranti sakyo ba rita, kiranti kare rita, laso ba dine chigi yungu tuwa. Ta dii che ne, yanku chi yungi pige tolo che ne, mi rangyo ki chanlong le che ne, dikzi gyo yungi. ko jigule dide chesuga ko iwalu ji gemu se yan tata ya dirin san ta gangge ji klungdi ne ta nyindi ne ta yan na ji dirin san ki tado ki riba tawe do so ya den so se tata da ne ya bu tu ba pige din du yin be ne tata na ran zo ni lungdi ne ji ki ga ga ris na ji ne ki ga ra su jun ki nyindi da su jun ki lungdi ki si se yu yu ba ji din ne yin ne tado ga le yin be ne 자기 돈이 소야기 아니 년돈 진짜 소야 이네다 다소네다 녀소네다 생각 다다다 대소 가르스나야 난조 다 녀소로 다지들 가르스나야 로야들리도야 디다다라 되게 믿고 되고 시자 중에 사바디리도야 가르스나 미사바스네다야 어느 쉔기 등도 그 무게 뒤도 라바다 맞았는데 다 난조 라바 콕 제자도 근데 다 공도 그 무게 대도 공조 소야 돼 그 가르스나 계시다 제나기 가르스나 제시 좀이야. 다 진도 돌아 가르스나 비게. 학과도 다다 나라도 너무 차시하는 게 알아봐. 나라도 닌지 접전 좀 어디도 있네. 미간가 여러 좀 전치 주고 직주. 그런 것도 것도 것도 것도 그런 가라마도 케 그게 되네. 이 것도 그런 또 스파도 다 주지야. 다 되게. 다다다 변나 내티. 계속나. 내도 내 루샤. 되게 지네 지용 진지 그래 그거 별로. 안 되네 파도 파도 접동 돼야 되네. 아니 그 속으로도. 도저히 딜레기 뜻대고
1: 도저히
0: 디인도 인베네 디베디 다다 락제토네 직대인에 제가 가르스는 나란조 취제토네 가르스는 비게심 니버 가르스는 락제토네 다 숨버 나란조 가르스는 다다 예전 소야기다 중대 강신에 다야나 오나디 제가 가르스는 네 교수 강신에 다 라소 같은 소리 다 가르스는 지금시 조 다가담칭이요 말이에요 제가
1: 대신들이 라소 데다 녀마이 나가 쪽에 지 비중 닌틀레 코네가 쪽 힌두린데 세제 여르발라 힌두린데 갈렌체테는 내가 쪽 춘주가데 가리지 통여르서 나가데데 메냐 줘봐 근데 인세 데데인데 좀 뭐여서 다데데 좀 뭔가
0: 좀 힌두린데
1: 어다 줘 줘라 다냐지아제데 베 내가 쪽 신가 뭐야 여르발라 근데 제데 좀 다다다 데데 좀 뭐여서 존나 때제 아니 신가 먹어 여르바 나는 신가 가서요나
0: 줘다
1: 야다 어 대줘라 장자 대지진 이네 다다 다 도주다 대외 장제 대 등레가 다다 니체 파미질 다용데 잠바 다다 산주 나로랑 저 다용데 잠바 매냐 조업데 다 딜랑 안 저기 벽에 소유 컨트롤로 난지 그지 침마마도 뭐서랑 늘어 대게 다지 텐데 존데 지 세차데 잠바 뭐서다 돌아서 그래 도주다 되네 그 젠바가 저 추지 등레가 나도지 냐면은 니메지라 신가 뭐 만보 모찬로 드네근 저도 통했는데 센데는 근데 아따 간주 산도 될랑 근데 저던 러싱가 아상아 저 센나는 드네지 코용도 게나마니로 타든다가 파믹 존데 드네게 되게 자쇼케 베게 다 신조 리소스레 드네가 폰조가 소소뇨안다 드난다다 다 녜마케 렌세든 저다 땡상가 렌세 야 녜마가 간 저 잣든 저다 땡상든 저 지녜인데 데 바로라지 상론다지 코뇨 아요나
0: 딘데르샤 사자망고 침으로 봐 녜마체 슈고탄
2: So, you go to the same place. Mila ya chik trona tuyabra chik, trona tuyatak chik. Ani chik kaisura chik kangpar tenzo, pemasa ngema chik chonsi tzabay chik kangpar esu tu zan, zate tanda kangpar tenzo chan, tanda yaga duwa.
1: Jee.
2: Junda chambure. Ani lakbar tu dikana ya chik ngaran tu chik peo ki muimi ringne, songyong chaya tole, pemasa ba chumde chambure cha. Dati rungo chikansu mi tong lang sirwa.
1: Yonla.
2: Chasang junda ane hachan chambure sangbudu.
1: Laso, dirila.

0: 이지송쇼유다 기생다 톱치르 동교로 지교 차교 제대 초생다 초도소래 직제소 증능진비에 튜네 교조 축다 록쇼 직제다 뉴규 서버소 계급진비에 튜네 교조 듄뒤교다 개용기 쇼긴된비에 사공 천재사 뒤뒤네 뉴쇼 유규 준대 지조 용기 심주 서비 중의 노래래 찬용 겨자 계엔 파워 제교 주제 도배 지조고의 야기 동화다 주제 도배권의 창시하르기 초도다 검세 줄남치부 쪽준치바 추계 교조지 직된 장도 림보라 균두가 구디 동교마세 계급 진앙기 초도 긴진 름디 야기 후다 당대 의시의 장샤르스 구기 초도 긴진기 대내 개진식 뒤주인바 대외 장샤 군편다 내라 계신 뉴된기 지조 시주 라더 제대 만조기 가적 구도다 강예치와 심제치와 리구 치바제기 내뒤 탁주 야부 체교로 덤진 제대 려닝 타르비 중재기 만조 티베 망와라 편부 중교시 롱아젠 중업아 이딘 송은지 중감 시베다 뷰투 공비 미리 튠지 망조 편디소라 시게 미제 조부 럽드 림바스여바다 초 중이 태지 존에 지덥 그지 제대 세시 티베 토베 고네 중감 시베기 토사 뛰바다 점리 림비 차주 튠레 딘시다 계급기 뉴규 장매 튠레 토사 계지 중감 유구르 미사 장도 긴덴기 신주 튠제 지동체 유제 경유르 준대 개용기 장도 지로 튠주로 공비기 배둥크 균용내 준규지 송은식 진기군진 노동传奇 안주 직접수지 시진핑기 악주스무 로라 댐부로 니에봤다 댕겐이기 탁주른 신기 튠인라 고와 딩섭린바 송용이 타지도 토바치바 양탑의 세용체지 따와 댐부로 죽바다 락린 따르바치에 체대 차교전에기 처시대 공발이르신 제도댐배 등의수 교로바체교인 초배사대 중감 송경다 뷰디 공배라 구디 동회태 공배 티베 치와 용화 체대 중국 나베 티럽 젠기 송은 길리부 뉴쇼 유규 종교 인시 송유 종교 롱의 낭 송은기 중감 송경 체교대 계급기 튠진식도 지유 롱아젠 중업의 튠주도 종교를 뉴공기 추제 직주를 치제 동화 통주를 찍다 치왕아래 개토바 체교다 지수기 시균피 치주심바 체교 방미 지수 디네수 장로 코르 갸자 갸싱바 체규 차주 튠레 제다 시비 튠보르테 고르 통주르 동옌 개규로 구디 동규 리아다 표기록 제체르마소 통주르 갸이 튠레 교종아 소비 체규 부제 도비군의 증숨 충규 계급 지닌 야부 준바다 돌라르부다 송은 계급 지닌 강교 주바 청숨 내절라 따라 딩섭 치받다 제베 송은기 중감기 지리대 알레 지신 야바 치받다 중감기 진다 알레 눈세 퇴도 동와 균류가 망조에 튼다 응의 야부 주받다 로덴 규르밍아 중감 응을라 줘받다 방미 공비기 릉부르 교대 중근압의 팅릅진기 송은기 리우사르바 베베 종교인바시
1: 디글 리쿤의 비외니 추 这一年是初年，也是季节旁孙家的兄弟扛起，也是季节旁给孙家过起，拆迁宿舍从头从天，军队七三年起，西街级别小学固定解决了固定动机过起，拉达拉三家起，只有那群我住七八十，我住七八的行呢，他这里天都没白，军队没白了，连续错对七三三年宿，西街级别小学龙宿就约把了七八天。
2: 杰克给彭人呢，各地七仓不签约牌，现在级别小学当用钱给出钱，拖了足有信心。迷茫给制度点别，作为国库工具不是。三下的难，团员人不难，从开始谈，从点头，错对七星月强，听不不明白，让给给忙错，同学的泥潭去往俺来给玩儿没得，工作他念不，内部去跟就不住给老师谈，对抗跟送，基础根据，面具根据，连续，每天跟送人心给学习说，确处天气细节，我是主角七十多元一百十。杰克批准五连去主力宣判，正白戏，努力写给帖，现在级别小学提供给解决了冬至戏剧，推过七仓所动物谈，面部连续错对七些，三节努力团读书来解决了七十多元一百十。
1: 军队们玩起长波弹，小徐曾替切个心松，即便小徐只管连锁动作一把弹，面包里连续凑对起三

0: 제 망츠 남찬 레갸 뷰르 체슈 치로 동주힌 멤버로 레슈 초도 치세 사자타 멤버로 예진버로 댄자 힌파 멤버로 치조스 조케 망부 휴베 제기 서귤레 미데 카소소로 라다라 랑자된 휴칭 총결레 미데 시주 라다라 체바타 취시 후다 체주 힌발레 직비 개캡 체주 마제 지송 유바시 롭스뷰 멍시 롭소시 경고화 요선키 파마탄 냠투 내부치 겐지 부족게 롭스테 십제 겐송 체접된 휴지 응우주나 휴 요선키 멤버로 레쇼 초대 체규 직규 체회 사체 롭제 규지 레소 동교로 존내 토 组织 체규타 롭내 규남 리지타 롭내 메당와타 항마 유바 뉴지 체규로 쇼뇌 교규 롭삼지 튕공 샤주 용화 체규 니코로 서규와라 냠주 냠주 체규로 규마 동교 슈니르 롭체 롭내기 코주 쇼치르 동교제 이기토한테 파마다냠투 내부치 겐지 부족이 롭슈 교고 공컨도 체규 인시 송유바시 팀민턴동 뚜칸탄 총기르탄 총습조준비 세네카키 지베 포동캉베 주왕차긴 리소동교를 접지체네 차긴탄 튠베 팀도 뼈메베 윤두민보르기 김장 뚜도도 리고로 캉바국베 펑림난 주균바시 기획 맨주겐주주기 连수베 맨주겐주기 미게르키 제도 신칭겐네 배주세교로 규디동교인신 중망베 습슈레드윤카 세네시엔도 녀르초바탄 녀장도 주초바세규
1: 미소 등군타 지소 겐송부 레디 뉴치 겐지 미나 겐주난 슈페 팀콩 체가 나르베 루도 동주 힘바시 멍시부 대체 니슈 잡든다 냠토 댄자 머 인바르 종우치 겐지 치바 내민 추시르타 내피 익차 조파 십사페 십슈 코든제 치베 체튼 레튼 비주 인신 미지르 익차 직조바타 다와르 치바 추 킴도 균네 참르슈와타 두제르 십제 팅르르 시균바시 디글레군에 비비 니츠 검 니슈 제니베 중국 深圳 계지 링내 툰레 응마 둔소 기 뉴종 짐소 체 니슈 안인 광동 深圳도 죽제바시 팅디 링내 응마 둔소토 링내 툰레 청리 젠긴 뉴버 둔주다 뷰사르 툰게 뉴슈 기생기 중제 둔바다 링내다 첸제 송도 제바테 중국 링내 툰레 사 林选拔方志月记各地人类我们蹲坐托起来送给咱们听唐不如人秀切拔的蹲坐机错过了作物的重建铁用机沿了错过了恶中恶机了全切过卡十几号咱们捏的呗人类铁人类杀对的在据说或者苍茫的贴近在据给这大师傅的样贴呗抗敌人类的编剧在据界判断中的各秀杀不起都觉得有几送有
0: 这个来看呢，别问那去。前年上半年，秘书通过他制作跟送部所第三阿姨罗彩丽给为艺术品细菌开往跟送给那个拉达的电笔机制作了七八千把糖，但我准备在今年内送，哪里的用不是？
1: 这个来看呢，别问那去。中央农政局的机构来讲的，解释机构看一个员工工作脱单没有参加的，罗素部。秘书通过他制作跟送部空巡地作中央借用平民养殖天作借用所中养殖天作墨西天别蒙美车顿部界及推蒙托阶级及联名公队车距级别推荐顿部在艺术出人国组域年度艺术谈判论呢国组别阶级联名公队车距他把他听顿顿马了捏巴的明年把立队结果托人之前呢起来车间吃橘皮来给我约巴的连年吃吃东送给来给我贴不着钱约成都的宁波、保定、合肥、长沙建立阶级联名工队车距比赛弱来的三家隐形明赛点被谢点名的遗孤的谢点名的偏不准备是去贴不着钱有阶级联名工队 AI 没得人类没了的阶级高频小职西不一样在你说重人用着钱有不得连续的小区那么几句的人不了规定当地谢点名的不再投票过来连续投票得交钱有
0: 生个连接想了艰难给生就的那就看这些个行。给自己一旁生就的兄弟看起在你是初年别会生就的用着从头头我这些把行呢各不准备监控准备公司股这边青岛无措到我出备在九个银台在九对年牌的青岛署做运把事。明年牌的监控探索归送出所住内配备监控准备起来给推命无措难受于明都归把事。
1: 三个月的在艺术创人从顿部呢写到中国的信呢他留到我唐部呢到我西北派的在剧我在宁泽沙街北面人类团在陈总旗在中忙都做罢了你这特别到我西北的昨天的北托人类密西陈总旗边我不如

0: 덤가다 정중 군 망도 침받다 라도 빠린 요제다 링류 창가르다외 요제소 진종체배 응으로 창내 니기 망도 침유
1: 솔레타 최진진 뷰뷰베 청시 사슈 랭원 파레 다와시베 던주 파레 란게 잉아치 스치기 진보로 징압제 탄 고동 심바타 티 로콤마 탄도는 지주드윈 탄 책동 파레 효싱 규주 스치 진보로 기 야자 숨주 소비에 탄 청주 듄 송휴바 탄 송제티 튜지 탄부 탄도는 야체네 레코 상아 파레 유바시
0: 최니슈 듄닝기 추주 레고다 까마 주주토 란게 기 원창 카규 편동 라바라 양규 듄부다제 교수 체베 겐제 미슈 폰다제테 더진 락제기 최대 송가르 니시바 딱제 편동 토바다 송가르테 문덴 케베 콜람토 딜랑아 리바마세 편동 랭게 용수 리그룹 토비유 더진 락제기 최대 송가르 니시바 딱제 니 조바 탱장 마와다 뉴제 교베 송가르 더진 락제 테 주기유
1: 노르세부탄 체주토담부 세니슈초닌 라양 중앙기 정총 뉴세 로교 몽유 골통주로 직탄 치와추 자장아 응원러 동주체 유바탄 대주 골통주 직탄 치와지니 안회탄 湖南 重庆 贵州界 신진탄 총결시 주고 뉴욕계 레튠비화의 갑주를 사치 제바탄 골칭아동니 광시히 사용 뉴세추 뉴세포베 망소러 로교탄 주미드 칸시루탄 돌균포관 냠수 사치 제바시
2: 나무 최진기 양당디네종 그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다들긴게니 센시버디니 부야룽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다리제시
0: 디글레군에 비베니츠 이스레기 중리 니드니에후이 체니슈총인 딘자능룡칸기 초도공조체대 이스레 계속마키 레바논라 베베 막던 차주기 동디 동슈 치르 동미 인바다 서구도 차주 비슈 치르 동심바마세 탑주기 미서 전송 치미 인시주유 이스레 년조기 닌티 응아점라 니주베데 레바논 깨군 땅기 미미 넘주 년가라 카데조베치 이스레 마키 다와시베치 줍등인 막점 조베 최주기 인점나 땡기 체베 첨디레 게데 레바논기 사공라야 섭슈 체데 상우기 차주 비미제 제주유 이스라엘 년주르키 체니슈 총인 니즈베데 타딩 이스라엘다 리바논기 튜법 자차도 침바테니 초용네 용기토 응바 체신베 어리다 이렌파라 최묘 족접 유베 급대리 베유 어리다 이렌기 최주티 이스라엘다 격군 땅파라 교용네 막점조 규랑자 응아르베 된수 유베 레지주유 세양 이스라엘 계속마기 체니슈 총인 가샤서구기 의규다 호규라 카도네 제구체베 용다르양 폴리스디엄마께 기남도 당규받다 민망부식라 매균수유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구레구 하마스 이스라엘이 막점샤와 뚫시 당왔다 막든 자주 균두 숙체를 당와라 균조체유 샤야 이스라엘 초네 체니슈 총인기 공세라 비데 이스라엘 마기 닌테레 가샤 규도 유베 하마스 사도 규베 막든 고지 모하무디 아우달라 제구체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니 추 이른 예종통 폐지시지양키 체니슈 초년 이른 초년 라디 유배 중시 최초직조교로 처리체신해 서구나 윤투툰배 먹덕탄 투법자차도 조와 죽지와 체규 인시 주바시 어린 년조르키 체니슈 초년 내주변해 어리탄 이른 발기 최묘티 각제 둘레리급 어리 종통 테렌부히 낭륜칸 용기 최초 공소시교 인신 어리탄 이른 발기 최초티 최초기 주둔 조우 인시 제주바시
0: 디글레군에 비베니츠 오르수 계송부 체니슈 총인 먹덤 내주베데 오르수 마기 수메잉아데 유미드네 니춘진 체심바마세 요렌기 사공 망부식라 동디 당 유제제제유 요렌초네 체니슈 총인 요제마기 오르수 마기 미너줍드 크다 미미 넘주 춘진크 미교마라소 직제라 제구체 유제제제유
1: Singalingi, Konsei Sengyori Nyeri Shukhen Rinchiwa Dula Thang Basan Lamuhi, Lezen Gengkunan Keng Tawa Tsirin Lashi.
3: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4: Mimi Bu Chiki, Nganzu Lobur Chukiji.
3: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4: Chakdo Yubi Chichui, Mu Chi Shinsu Lembar Chi.
3: Mi Chiki, Zheyangshi, Gyeongju Checho.
4: 냠조르미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메리게 드뉴게 까다스라 세베게 까네 타 잠수세 택땡가 그 노르벌 리베게 돈다 타 텐디디 노르벌 센다다 카르 카르보케 제세 송주츠 보타 센다다 그리다 담탄다 토베게 까네 책니게게 까리 통석 셴보타 서르리게 까라 따바타 책돈다라 케베 존미쿰도 산업니데 흉육흉고 롱규규리 총

안녕을로이 칸디 초코지봉 초코지봉 나선 난 초코지봉 나선 난 토코난소 기쁘체네 슈로나 토코난소 헤쁜 헤쁜체네 슈로나 헤탕헤탕 아하 슈탕 슈탕 안녕을 칸디 안녕을 칸디 비로나 랭딘 랭딘 총진 안녕을로이 칸디 토코난 토기 부채네 기 부채네 슈로나 토코난 토

조남초 현라 국가 세본주와라 응고샤타 가유 미고 신소 제 국가 초가 라예뇽비 다지슈 귀힌 다지슈 치에 게자마나 대장상위 응윈진 노친디 반디 샤트 자마이 다지 할리 미바시구 다지 이제 단년도 쉬무쇼 간이세나 다지나 슈힌 응윈 이제나 부힌 응윈비 대년년도 슈치 춘뇌힌던조시 니 국가 초기 간혜제힌 스제인비 롱조사로 간디 뉴에 태갈 포바 유그힌 국간 코마시디 니감시나 교미 왠장지 교기 디 차시무종 예야 두가 따라 중국 진니츠라 히히지 뒤토도 그제 잡아 장세시규 스 국가 세본조와 히지 소자 총와 당 당교 기도 예예 더체트라 리조시비 냔세 히크나 신조규 까마 손주방기 트나 신조 정위보 장세샤털라 소메라 자자 시기 세본주사로 슈니 푸니엘치 트나야교 데미에 나라 캐진유바 수다도 토슈르 히크나 그갈방기 초주 가비에 히크라디니 그갈라야 까본주규에 조남처 권세바디나 국가 세본조라 응고샤타 강유미 고디시

0: 오늘라 공감상.
1: 어, 감상.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들한테 자샤사든 나한테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대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리.
0: 디 단다 이제 지난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집에 나 저 종전된 게 장난 줘서.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걘 근데 이제 지난 게 되게 괜찮아 버려.
1: 어, 다 된데 신이나 대디 내고야 디 아니 너 좁든 로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발 다 종저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조가 춘주지 쪽인다라 어다 김정조가 춘주 쪽제니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도 좁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가
0: 로니즈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에 다 중요한데 이제 지에메
0: 바다
1: 다디 그래기 이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총이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 된서다 난 말메 바디 다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듯이 중소스 야보셔보 제도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란디 되지 들을 교수만 단대 중간에 접제니기데 니동 접제에 봐 갸디 갸시 먹었다 아주 로가내기 중지 페이지 뒤도 로게 중지 부분들라 어 콩 페이지에 담이 자샤사도 시딜는 부디니 시지데 담바치 봐스다 콘디데 속이다 다 교라사 토번이 되지라 자샤사도 되지 제제 용도 교라레 강에도 뭐 가라가서 쳐 봐서 다 이내 고 망조기 내자 그다 그게 봐 고지다 그게 처리네 그 냠마 보지고 지에 매 봐서 다 내가 되는 거 지지기 내가 지기

0: 요거 동자 먹고름이 내내 제정 다 먹부지 그 코디스다 차장 고래기 건조기 슈네르 디지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는 거 남다다 바다다면서 니쉐스로 일단 럽기스데 다 닐레 럽잠다 거 소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메자도스 온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소로 데르마도디 원이네 Tikis, Tukjinu, Totungu, Gungri Tungu, Zadang Tungu, Shibjo, the Yakata, the way and Chick Kashaji, the Tenako, that Nimachizuli do this room in it, the Chukur, the Yunjung, the Lumadon Surgeon, and you do it together. What did you do, Nedu? But Sodam Barra, Gibson, what did you
1: say?
0: Shaman consumed this city, Tammy Nansa Kuyabala, Tijis, the Mikore, Chick Tua, Gentu, Chibuja, Miso, Tukuja, that could pay your ship.
1: What
0: the one busu toshi, that's who tempered the go. Tammy Jinny, Suluma, then we Gany did the lammy of that. In here, what did you see that? Go, Jill delivered the sing on the world to Menjago, give Menjashan to see that. Mangbuji that Nepal loja, that Nila take you the mezzo or jammy to so. What more sang on you, Kuma, the rest? Suluma, do you want? The
1: dead cheek. And the Tandangan, and the two
0: are to get Mazoramento. Oh, Yina, 어 저거는 레지 이민도 맞추셔.
1: 아.
0: 다디 콘소 딘제이나. 저디 능기 아마.
1: 아.
0: 다 능기 아마 콘소미 고 쇼레 용버스로
1: 싶어.
0: 다 쇼베린 장다디 제니기 미 종기는 시 저건 침보 스미 되고기 매봐. 인제 제장 고 쇼레 용버스로 제제 민등아 지을. 다디 콘소원의 사진에 약보셔부터 쓰기. 진이 소소미 쇼레기 디기 담이 쪼글롭지 봐야. 미 조선동 해가지고 커버하고 싶을 도시이다. 재산화 되기 건조 아직 좀 레슈다. 때 롤러 종조로 그래기 톱자소로디 롤러 티주양아 지양아.
1: 아, 내 괜찮아 매기 되지.
0: 와, 좀 버티고.
1: 아, 로지를 티주양아 종조대로.
0: 종조 제지.
1: 아, 슬라스. 때다 종조 로지기 이런 거.
0: 와, 봐라.
1: 때 좀 배제도.
0: 어, 좀
1: 매주. 슬라스. 제지 단데 레가 진행을 하게 되고.
0: 레가 진행 노신이나 다 단다. 내가 지기에는 보모지 되니 어 고민이면 인근대야 또스 쉬우슈제 제자 제방을 들은 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에 지기 심바디는 타고 쇼백이 초저 제진이 주 쇼레스로서다 니동 갸게게 리제진 도와서서 연제지
1: 다다 코나서 섬레 나로레 지 가서다 된데 쇼심 뭐 유티리
0: 어 다들 야부셔도 저 코치네고 쇼레 봐 그거 배 미 도베 케르제제 간간이
1: 좀
0: 조금 매봐 소소미 난 가도되니 젠다고 되고 남준이 있는 미코디 기대바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르 봐 근데 이걸 뒤간 봐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고 싶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잡샤다 년고 된수 찾던 거다 담이 주버저 진제지 제보자고 재산 콘소 등인 전에 발로 고사 도보제 추디야
1: 대대
0: 보매 방아 군거대 찾산 회사에게
1: 아
0: 어 회사에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뭐 저냐요 어딜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재산제 소개 재산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대 발로 집도 계속으로 들어도 직도 차에서로 되는 차 아니기 뒤 지연샤는 포기되는 거 주고 지연 신화 전에서 곧 진내기 사토보제 추디 떡대로 지연
1: 어
0: 왔던 데 지연 곧 떡대로 쉽쉽 이거 곧 내가 지기
2: 로딘 주민왕 뒨친시 당진 야부시티 펄슝가 전제토니 펄슈의 진주토니 로딘 주등아 코와 딘

0: Tommy Chem San Jun Kang Chung Chung Tiene Dati Ngatong Jami Dun Jiu Dung Zeng Jun Kang Tang Tiene Zam Ling Yang Zi So Dun Kang Jesu Da Che Kung Si Ji Lei Gu Nye Xiong Che Kung Jia Jie Qi Xin Bi Lam De Lei Gu Nye Xiong Che Kung Jia Jie Qi Xin Bi Lam Bu Tiene Nam Dang Gong Ren Qin Bi Xiu Qi Jia Xiu Xie Ba Li Xiong Yin Dewi Rang Ni Jia Ga Xin Bi Zun Xie Ba Li To Bi Zhen Zhi Yang Lui Yin Wang Du Ji Zhong Cui Wo Xiao Tong Kang Gin Zang Lang Ba Ni Zong Lo Da Zhong Cui Yuan Lin Kang La Gora Chajiu Nga Zhe Di Zhong Cui Tien Mong Ban Jiu Pie Ji Dong Ru Xie Ba Ma Si Zhong Cui Zhong Ma Ka Ji Zhong Kang Ge Li Ma Du Di Jin Ni Li Yu Tu Ba Xiong Yue La Ni Ni Xiao Li Yong Ba Jiang Sa Tu Ba Xiong Di Qim Zang Ge Ko Bo Yang Du Xin Ye Ba Shi Wang Du Ji Yu Go Xie Yu Li Ri Ji Rang Ni Jia Pa Sa Pa Yue Jia Ra Chiu Long Sum Jia Zi Du Gun Yu Go Wa Meng Lan Du Qia Tu Ba Si Yue La Di Wi Kong Ge Pa Yue Jia Rang Xiong Zi Yong Rang Ni La Xia Ya Sa Du Jia Tun Jin Jun Ba Ge Jin Cui Ji Du Zam Li Yang Zi Me Chui Ren Ni Da Ma Nian Gong Pai Dong Di Gang Li Jia Song Xiu Tu Ba Xie Di Ma Di Wi Mang Wi Pa Ma Yong Cui Ta Ke Jia Zi Yong Dang Lo Ji Ren Ni La Ju Lian Tu Ba Xie Ji Dun Ba Zha Bu Xie Jin Ye Ba Shi Seng Na Ma Cho Ting Di Bue Yong Long Chi Ni Chi Li Gong Kam Ki Long Chi Jia Nga Da Ngi Ju Bi Xiu Lam Xie Bi Le Jin Nang Lo Ka Zhong Qi Na Ke Zi Zong Tui Ba Zhong Cui Na Yuan Le Du Ba Wang Du Jia Xia Ya Sa Du Guo Jia Dan Du Guo Xiu Ji Yin Bi Qi Ji Men Tui De Xin Nang Ye Ba Xie
1: 但是我们在那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里面在这 chuja laga chi mang che chongge ba de ne me chongse la lo yong es ma jong ma shi ta de de yong de dang thoma la ta ka ni ta ma su shu che shu chen yu ye la ta ma yong de a ti ri la ri che mo kha ti ba chi ta je ma yong ji de ba zui be gi zang de de zu che ta mi mi kha ni ka ye se ba ma mi ta ke ke cho gor me si ni ra shi si gi da mi de nang de gor ta la ri chi ma ji gi nang de mi du si de ta na me na zo kore mi kani soro chejda ta ine ngare ko tome kamsne kore gi dik kore somdi sne ma kore gi dumbre de kanjung sne ta mi yunjung ya bu de ri ji mi kore me bu go ma ine be cha zang kore nang sha ba ta mi ta dile mi dinga zo di ji kore gi yego gi to sa ya ji so ma dum ne mi shu mi ge ni ga sa sa ja soro ji ma shin ba gi gi yung ma da wa din re ji ngare somdi di kor jang jen ta mi ga she ne me she ne som je ne bet kore ngare gi ji go yo de sha da da je jen da 주주르든 네 미드도 고 룽베나나 조바제 대바 김정 저간 소로니 경치조제 대즈제다 민망부지기다다디 약보셔지바스 차상그래야 미 삼로 근도 진진 디지기다다 라브체무 되네 아나가나 베트 슝셔벌 우주경 도야 미도 혼당 안행 심이 소용네 미야 소제 레가 가에 제에 도시기다 어디 자는다 딩레 찍네 딩에기 삼로드 근에 준사다 네기미 파마다 된줄로네 중급아 단이 파마다 된도 딱바 스바다 더미 카이바 라브르샤마 튀는제 인지 민지 슝셔버 제야라 땅매 봐스 코디미 링네 장을 땅 봐스 더 링네 결 야브지 장 그걸 용네 차차경 봐스 고 배주 그걸 땅땅 봐 하나 간디는 상가 집전 될 뒤에 매블스 와 도전 더 능미 밤에 갑교래 민나제 디제 대나미 미주르 얼마미 게게스들의 나와동 거였어. 되게 매번아. 어떻게 제 민능 민지 민지 두지 야부시 줘봤지. 근데 그래야 소용. 데미 자샤사 되지. 나 단단원의 자샤는 알아. 지님이 들어간 동인의 미사간다 된조에 미소주 예나 좋다. 데미 따라 데가 달로네 제니 대조 방함. 년조미 대접기 된제 공세된제 쪽제 방아 예나 호종의 쪽제제 제산데 미 콜레가 그네 제제도 다 제 레가 제베 메제 한 소주 미 로브진 트윈도 있네 비 가이네 레슈야 야 동토긴 거 와 두 제제데 다 다나 콘조 파마 몽비스기다 조그든 줄에 다 하나 가나 두 베 슝셔베 과 마중네 데즈 게미도 코초 로용네 미 낭다 매년들이 제네 야도시 와디 그래다 셈낭 그래 가서 봐
2: 저거
1: 뭐 그래 저거 때다 민그래기 셈낭네 네다 미소적이 제벨에 가 좀제스로 도착하네. 갑자부들. 심마바 디디지기다. 담이 망부지기 당 타마래도 기게 하고 해면. 미자샤 사도 신장 딩원을 쓰고 제매 마음에 제매는 거 녀그 사베시. 그 라르시면 되지 마 형제 미 장다 제미 미디게지다. 미 미네 가야면다니. 내데 미 파마데 대한테서 상농원도 사부제. 원도 사부죠. 요와제선데 가고제도 결어도 지제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해준에 동지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 진진 그림 자샤사도스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림 디레쇼르 땅미 고자르사의 옆제 종수 집에 냠되던 저의 배게다 소소정이의 미를 미세용을 때내가 야부 제스 또 로딩은 침방함이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른 게 왔더니 제진다 디야부를 쉬죠
2: 나스 나스다 타는가 주투와 종주게다 예유기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1: 홀라
2: 이 람디 이내리로
1: 그건이었지. 니네기 단니네 넘시 약도로 굴러컨리디. 커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미망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니세이네 비공다니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 가부다다. 쉽치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범염제 쇼베얀디 시니빙트란세얀 캬그롬지. 오라 캬그롬.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네도다. 고 참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디응기 유연중 등등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저도 저 좋으나.
2: 따다리다.
1: 혼.
2: 왜지 따던데 공기란 순서. 남다 타 예수기 된데지. 사제지 김백 손난 두세
1: 어 예고고 된대서
2: 다다 다다네 지 데스비게 달로 접준 유신하고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롭달은 도야면 슈츠간즈 지 통즈나 용야기 된데 공부 인지로
1: 어 봐라 단예도 주주즈 대발라 된데 지던 얘기 또 팔아솔었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대 진들의 지던의 공부십지 봐라 단 예동 주드는데 와네 단 예주간데 제주데 니에가사 갈다미 주양 긴인지려고 이내 자다 닌지려고 감멍부 용제 제자나 방아라 다 단단원의 샤샤스는 니말로 요고도 무슨 자자멍부고 두고 매대네데 봐 용대무대 양코 직대 봐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고 디 용버
2: 我都记得了。但上个月那最近，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近，他上个月那最
1: that's dragon den me kore ki kala kan sam ki se shi ji shan de wa ma kore ki de ta den sanga pi mo ne che sha su na dang ara so su ki da yong ba de ta mi ta gyan si jung ye ke ji je ni yong ye me wa mi tang tho ma ki mi ma za den mi si jung ta je mi jong an zo ba nga ta so su ren ni gyan mi ma za dan je di je je zo de ta mi pyan pe ba le le shu ye mi kala kan sam tong tho ba nga wa den de ji is sam chen pe zu gyo yi na dan 니네기야 니님이 요거기 조용한 시바가라 제 잔다 힐스타간 조예디다 피네야 니군 칼라디 디제디야 아 요거를 야부시도다
2: 다다다
1: 데 니군 칼라 피네 디제는 공다다디 야부지
2: 리데샤 두제
1: 원일의 샥 두제 와도 제제
2: 다다다 군이 그 들어봐 옛날로
1: 코 옛날제 군이 좋아하는데 와도 제제
2: 다다다다 나서 다 로직 나노 좋아 사슈디 두주 이렇게 오래
1: 다 로지는 저 사슈 되저디 진도 당분이 비다 많이
2: 아.
1: 다 디거도 들어 초를 다 같이 하방 하나. 저 와라 군결인데 다 군결인 담이 제종 구신 바이 바라 디네 방 하나. 담이 요거 주체 통해 말. 니네 한 여전히 군결인데 요거 십지 온 바라. 그 처음 때 초 다 같이 하신데 다 뭐 뭐디 다녀 십지 온 게 하나. 담이 낭세 구이 멍부지를 딘데 통해 매. 어. 어디가도 저 사슈 바나.
2: 군결이.
1: 호나.
2: 다다리 다다리. 디마제 단다 피게 링딩 딜레 양다가 줘야게 딜레 이기로.
1: 뭐나 단 링딩 피기원이 차샤스네다. 곧 처음 다가 차니 제니든 디게나 로그 되진 좀.
2: 와 이거.
1: 어디 대주도 돼? 요거니 보치. 대 딜레 지금. 어 당아 좀이 되봐. 자게 세바마 당 녀석이 된 자게 담이 왕홍 멍부지 왕자오다 콘저에 내닌데 봐.
2: 너무
1: 좋아해서 배바데.
2: 도시에서.
1: 와 봐라. 다와 배바데 제제 너무 좋아해서 된디. 나 요거야 몸 딱고미 그러지네 대동 집어라. 대동 뒤제고도 요거 멍부지 하고 온줄이다. 재산 고인 것도 뺏고 가시안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토무도 가시안 나데 봐대도 가시안 주파이 봐 두기나. 어디네지.
2: 다 다는 거지 투어 총수들이 이제 차서들이 진행의 총무 장들 봐.
1: 어 봐라.
2: 니네 이제 강력 접종 연료. 에 다지나 또 소수 농반 로지 차차서도 제로 와.
1: 어 봐라.
2: 니 인도 이제 지나게 농부 돼야지. 근데 소리 가딘 소리 지나게 섬내나 권유인데.
1: 어 나 열라 다 니네 섬주다. 미진의 소수디 계속 차서야지. 다 니네 미 소수미디 양자샤사도 제제 미 촌에도 초와 고래기디기. 니네 소하던다. 내마음 배능나다 미스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가라가잔 단제 롱배기 다바래 미 롱배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래가 제셔다 다 모티 그래야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땅제 롱배 미니 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얻는데 지 삼로 슈제비
2: 라스 토제
1: 라스
2: 라스 토제 아들은 그러한 게 이제 전제 당연 넘버 토제나 수비 마세 아니 전한게 소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 문제 시기
1: 어 올라세 토제 토제 토제
3: 베이 희위 진주 동네 로 듄주 동 호라 조승 코비 딘저 희어

0: 마도 로촌 초보 조모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첸티나 베존론칭 닌친리코 강기 론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첸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주 뒤쳐노 시비종이도 시비종담 나다 미제디 나실린 친손자제 시규 샬라 시티논도 니로
1: 시비 综艺
0: 로촌 초보 조모여다 들은 거 시비 종이 던지 뒤쳐 놓으라 땡하 하이천 로촌 로정 아반 진짜 순비 로마 롱슈 잡아 이 집이 종이 라디 졸라 칸 남니 담 땡하 라서 종체 최대 로촌 로정 주반 진짜 듬바 이 로마 빼마 양전 지 집이 종이 포장 보다 라이 홍친 시비 조인인 던지인 주부조청처 남홍관라 딩아하장로총로정아반진자손바일호마 롱쇼자바이지토가 종예 라딘 조랑컨 남니시비 조인더진 던지인

0: 라니라 때니 취데 토모 마이 바 고니비가 다 니자 야나 때니치라 아니 미치라 나르스 니미세 그래 데데라 토마르 다자와 강히 라니라 때니 취데 토모 마이 바 고니비가 미 데 아 때니 니미고 고데고 존나 그래 때니 스마데 치레이세 디레 오나 아 다 미치 고 니미 인다 미테지 따고나 고데 때니 체기 그 존나 보데 가레 세바이나 쪼데 다 니시 찌 가레 세나 민테 rang dai ge chi tela thoma je bi mi gres matol mi te rang dai ge tela thoma ja mi mai ba di nge tela dai yen da yen ko ta de pa te ni chi na ane ko ta ta ko ta sa ge dai ge ni bu te ji te ni ni mi cha mo no di de ni mi na te ni cha che dam bo de che ne mi te chi tela thoma je bi mi ji ni ba da ga re se na chi te mi te to mi ju yen gres mi te chi te ju pa Toma Javik Miba Mazi, Dai Chite, meet your Tommy Juyen Grace. That meet your Tommy and Juy said, Chite, Rona Javi, meet your Tomak Tending, Dead Chirizana, Dai the Chirizana, meet your Tomak Tending, Paris, Petrina Satabar and Semanina, Sahin Tibi Nibote, Sahi big meet your Tommy Tendeta, Sahi Tibi Nibote, Theta Bogata, Chachitani the Chiriz, Nimi, Nimi, Nimi Yenda Mingatani. 참지지겠다. 세틱 존어보데. 근데 이제 인종교. 와다 대체를 공 그더니 혼든 그 아, 근데 난데는 절대 조악하기 줄 거더니 사실이.
1: 진주 세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세만 지비에 롱팅다. 생긴 세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나상 우미 치다리. 손자 리시 중지 최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쉰제 싱게 봉위 시송보
0: 다 드랭 가로스 까지 바바 히지 티셔츠 다 미나 모고 니미 타미 니여 바가 나니 아 드니 다 타밍 세야 데 간데지 어 디고니 시게 다 타밍 세 용디로 시탄 칸나 미 강다 강이 나야 아 드체레 세디는 간손 로아 미르 거드니 아 똑바다 롱 로여와 똑바다 드니 자그드니 dāyī tēsō lō pōrō pā tāyā pā mā tō lō pā tā mūgī pā rāñchī sō kō mī kō tēdē pā tēnē jī mūsī pā rā dē rō wā tī mī tē shatāng kā lō mī kāndā kāyī nā kō rō pā tāyā pā rā mē jā tāmī hībī kā jī tāmī sē āndē tī nē

대제지 민대소제 다기지 취강다 간이나 대소다 자와 요난 제와 진지진 제와 옛날에 땡땡민 제와 옛날에 간다님 자와던 제와라서 진세 아 가롱도 토니 아니 얘기라 그러다 야비기 민대라 지저지 민세기 다텔라 지저지 민세기 지접세기 진신 처리세리라 지세기 비진세테 콘 대절기 민트피 지스타피 미바이자 텔라 지세기 드네 드스 야나 드스 야타기 비진세 처리잖아 드네 대제지 민기 지스타피 미바이자 지 다든 제발아서 봐 진세 가루고 고니 드핑 미바이자 텔라 드스 드 지드스 Tindil saja pihen da kanga jansa gaya tanda sunyarwa Deyo tampo ndejel dha Dela teni shuni ten Yela dhrondok jidup dhas Da pe jana lop khang dha Tini sakhang dha Chalam Aya Tini shingba Zoba Tsenrikpa Serbam Tini kumik dhawa Loku Nangkhap Da yin ape cha gaya Dhanzin Dhanzin Nornzin Chinzin, Kangtung Lhasa Ba Nga Su Ngenji Jimmi Yerwa Ngenji Jimmi Pachi Ha Tsuma Ta Jidra Jimmi Yerwa Ta Ta Jidra Yengi Bi Jinsa Chiri Tina Pena Lop Khang Ta Baran Tsunba Yengi Na Shata Ka Lop Seya Teta Khang Seya Teni Di Soso Te Ani Rana Soso Ka Chiri Tina Dagi Diji Ngimi Chati Yerwa Khang Seya Teta Khomba Me Lhasa Ba Nga Su Tsunda Tsosa Ka Khomba Lop Seya Teta Nga Su Tena Kanya Runga Chi Nga Su Lojong Lop Terwa Ta Teni Di Nyan Di Tsuti Ni Lop Khang Seya Yengi Ka Sela Lojong Shi Sa Chi Khomba Ka Teni Ngo Ta Teni Duwa 디니디스는 간소 롬첸 촌이 로종 시사지 콤바트게 미나 로캉세 따바 원나 로캉세 따기 비기 진센 강레 세 바이나 롭세딜 때는 로종 시기요 캉세데 로종 시사 그 캄바이 바이자 로캉스 디니 롭캉세 레레레텔라 다라 다케 시지 요바레 텔라 니치 야지 요바레 텔라 진센 시지 도와 디니 지테지 미 사캉 세 비카슬라 사마 사시 캄바이 바이자 텔라 사캉스 짜람 세딜 멘콘 로사 그 람테 코르 짝 지비 글라이 바이자 텔라 짜람 데니 가서 나유 비카서 캡제지 그 남캡사 줘라 남캡세 들고 남고노노 마 희당 희불아서 마 메지 희부대서도 쫑니 아니 응아서 마 캡제기도 하더라 남캡다 뒤들 대소 따벌은 좀 많이 놓고 민 대소 소마라 레레를 되는 따기 비기 진세 고치르를 마 대해제 진도와 자해진 도와 오 진세 될라 된다 지트 좀 민세겨 되네 배잖아 잔진 세딜 나서 나죽라 나와라 잔진 세겨라 나와라 잔진 세기 비 진세 체르 세딜 나와때 진 신이 되 체르잖아 아니 나요 안 보다 그 자초마데 코근정도 자도 고아시 바지 잔진 세딜은 나라와 사고 주마초마데 정거요리 노른진 세딜 사기라와 사기 라다 나조다 세응을 상자라서 뭐 롬보치 노르탄지데 아니 사기 근전데 바에나 사기도 볼 여봐라 띠나 노른진 천선 세딜 띵줘와 띵나 천선 세기 비 진세 체르잖아 아니 띵은 뭐나 추 마보지 인전대 바에 추 마보지 고는 차대 바. 근데 데라디니 아니 뭐서 띵노노 마차바 빠진도 와. 강동세디를 진희로 진희 짓고 강바선나라 진희 짓 자와대서 아니 추 마루 바에 아니 자와대서니 고 최대서디야 님니코 퉁도와 답은 나 봐요. 디는 강동 디인들 다 내단 데이터 버크 미테솔라 미테터 따발하고 아 치르르르르 톤 고로 자히 여바 지스히 여바 인자 ni riski bigi mi te tsura ta jidrup ju miis yana sapeng sundong nangyi shi bayi na jidrup ju miis sagat karada ra jidrup dus ten indira ta te tabo ki jidrup te la ani ngimi la ya jidrup ju taba yore tami la ya jidrup ju taba yore jidrup ju tabi ki ngimi da jidrup ju tabi tami yore ta pe na ngimi la jidrup ju taba de pe yana serbun ta serbun hi pa ki mi te thomas kanla taba re zina se ki zibi ki pimbala thoma taba re rwa Tini tini seji pimpa de sebe hibi minto ke tomi dagir. Yemba maze sebe hibi ke jatela tini ani seji pimpa de tomo maiba koningir. Tini tini sebe hibi de seji pimpa de ngimis. Wena seji pimpa de sebe hibi tagi bigi jinsin chari isa bayi na ju seri chiba maze ko todori hyakyum chusho yi tenji niba de tini pimpa yin bayi sa seri pimsin tabar. Tini ko rererin rehi jaji yobari. Tini lobja tabelan suin bayi na lojong shisa ka ja yana lojong shisa ka ra tabi yin bayi sa tala lobjaas. Changlo, Changmi Loma Tabaran Tsunba Yina Ko Loma Te Kang Loma Yinba Re Se Na Changma Ko Loma Yinba Ko Tine Changmi Loma Tab Ta Te Tabay Yina Nimi Jidr Ta Tamin La Jidr Ka Tabay Yinba Re Se Pe Chakina Ngo Chimbo Yenke Ji Michi La Ngo Che Se Tabay Yina Ko Nimi Ma Re Tamin Re Se Jinsa Che Re Se Dile Ngo Che Hibi Ki Mi Te Jo Toma Ka Dasa Ka Yote Mati Marwa Ngo Che Se Ngo Chimbo Ka Tenrawa 고 첨부지 미라 고체시다 이제 다다 고 첨부 옆에 못대라 고체스 다음 뒤서 대 땀이 차서 말이 못대는 소면은 고치기 받아 땀이 이제 지르는 고 고체 말아 고 고체 많이 돼고 고 맞아 말아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제제제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누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큰주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이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초지 낭나 진단 제히 송바다라 로그라 주미에 차라 케바죠나 대나 강도 친장 군지에 가스 터진 로그라나 최총샤와 간다 해당 히도 초에 랑내 간다 희인롱 메도 모롱 희인라 로그라 다 최치위 베도 케차 휴에 희바네 루린 희바다 공바 뽀 희바네 가르차 휘 희비에 카피양 랑인지 주여 베도 로그르지에 난장몽라 논던 피선초바 진장내물의 인지에 젠바라 문의비 치추친부 딩유 샹라 신조린지니 딩두이다 치치위 루이지 토주비 신로

로바나바초 강괴 친대는 딩두비지 효긴들의 윤순지에 딩주 친부 퇴비에 냠히 친대 희시 강괴 친대비 루양 무치와라 비지 소중 루양다 딩두다 칩 루양이 냥진 희니 등립 사중지 치추 응외바 시유 대나 강괴 친대비 투모만 이비 이왕 초쇼 시시 샹라 신조 딩디니 강괴 친대비 동의 니제 디비 루이히 토루르 낭신루